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철매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진정 이러한 것을 안다면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했던 불평불만의 마음, 부정적인 말을 오늘 다 깨끗하게 다 지워버립시다.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써 삶의 주름이 점점 펼쳐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해보지 않으실래요? 분명히 패배할 상황에서 승리를 고백하세요. 분명히 모자란 상황에서 풍부함을 고백하세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말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말들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대로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 아니라 내 말이 내 운명임을.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보다 중요한 것이 다가오는 복을 거둬차지 않는 것인데요. 계속해 복을 지니고 사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아라. 담은 것만이 내 것이 된다. 두 번째,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라. 세 번째,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천만불의 가치가 있다. 네 번째,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라.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다섯 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행운의 여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섯 번째,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은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일곱 번째, 기도하라. 기도는 소망 성취의 열쇠다. 여덟 번째, 힘들다고 고민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아홉 번째,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온 떡도 못 먹는다. 열 번째, 그림자를 보지 말라.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라. 열한 번째, 남을 기쁘게 하라. 열 배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 열두 번째,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파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열세 번째,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될 이유만 말하라. 열네 번째, 약속은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열다섯 번째,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 파괴를 하는 자살 폭탄이다. 열여섯 번째, 어디서나 당당하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열일곱 번째, 기쁘게 손해를 보아라. 손해가 손해만은 아니다. 열여덟 번째, 요행을 바라지 말라.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게 된다. 열아홉 번째, 밝고 힘찬 노래만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스무 번째,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그 노래는 복 나가는 노래다. 스물한 번째,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의 청사진이다. 스물두 번째,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스물세 번째, 남의 자랑만을 보고 박수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스물네 번째,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 스물다섯 번째, 희망의 꽃을 피워라. 희망의 꽃만이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행복한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삶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 새해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다, 복을 지니고 사는 방법, 힘이 돼주는 사람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화근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좋은 말, 이쁜 말만 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